0: 그런팀 가요와 데플리게르타 키노 어치야 크리스타타 프레스피어
1: You heard it correct. It's Chris Sat checking in. Dance show.